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은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나들이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1시간 사이 서울 시내 도로에는 정체 구간이 늘었고 곳곳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데 묵동나들목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와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더 혼잡하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7.2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모가 부근 3차로 쪽에서 대형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2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릉램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전보다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늘어난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신월여의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근데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도 있었고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용비교 아래 하위 한개 차로 쪽에서 고장 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7.2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점 나들이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서서울요금소 지나자마자 5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처리 여파로 뒤쪽으로 4km 정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서창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봉평터널 부근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20km 넘는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서울시내 일부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 저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길 지나는 분들 특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 가는데 여의하류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혼잡하고요. 또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부근까지 18km 구간, 조양부근에서 동산 1터널까지 5km 정도 정체입니다. 이후 화촌 9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도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8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마음으로 전생하는 것처럼 어떠지 바라는 줄 알았는데 안 지나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조등 반드시 켜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에는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여기 포함해서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이후로 여의도 부근과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밀려있고 반대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그리고 여의도 일대 통과하는데 정체 심하고 반포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동호대교 아래 4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남부순환로 탄천일교에서 학녀울역 방면 학녀울역 주근목과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사고 난 상태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차량기지 부근 2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났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입니다. 최강일구입니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류 최대의 난제인데요. 저도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낙관적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해서 사람이 낙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이거랍니다. 낙관성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이 낙관성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한마디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암만 그래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싶은데요.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또다시 주말이 왔다는 거.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8월 22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실격. 이정희 행복한 사람.

이정희 행복한 사람 듣고 오셨고요. 한 주 땀 흘려 달려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토요일 누릴 자격 충분히 있죠.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신유가 부릅니다. 줄리엣.

0: 때문에 미치겠다. 부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서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아니 좀 뭐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도 보니까 좀 인상을 많이 쓰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3: 아니 제가 그 사무실 위층에 네.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0: 아~
3: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창 좀 골프를 좀 배우다가
0: 젊었을 때
3: 네, 또 몇 년 쭉 쉬다가 네. 또 사무실 위층에 또 있길래
0: 아 오랜만에 하고 있길래 네,
3: 갔거든요.
0: 언제? 오늘?
3: 네. 그래서 네. 이제 딱 연습을 했는데 아, 뒷땅을 진짜 오지게 쳐가지고, 지금 왼쪽 이 갈비뼈가, 위에 가슴 쪽에 갈비뼈가 지금, 아, 너무 아파요, 지금. 금강고 같기도 하고.
0: 네, 금강, 그거. 네. 아, 저도 골프 아파. 옛날에 처음 배울 때, 왼쪽에 결려가지고, 네. 예, 나는 병원을 안 갔는데, 그러니까. 고생을 꽤 했어.
3: 저는 가봐야 돼.
0: 보름
3: 같아요.
0: 넘게 했는데,
3: 아, 그러니까.
0: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뒤에 낫긴 나았는데.
3: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 좀 소리를 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0: 어, 진짜.
3: 아파.
0: 그거 안 되는데. 아.
3: 일단 뭐 해보는 데까지 어, 하다가요.
0: 그냥 있는 대로 해. 네. 소리 지르다가, 네. 네가 인가? 아! 이렇게 가, 그냥.
3: 아니 일단 해보는 데까지 네. 하다가 뭐 정 안 되면
0: 그리고 뭐 골프를 가든가. 말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막 그 뭐 회초리 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원리를 알고 해야지. 네? 네.
3: 내가 이래서 골프를 관둔 거예요. 하도 옆에서 그렇게 막 미주알 보주알 막 가르쳐 주더라고 백돌이들이. 아 그래가지고
0: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3: 아니 다른
0: 나는 백돌이는 전 낫어 그보다는 저는 뭐 골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네,
3: 그렇다고 저는 뭐 그냥 오랜만에 한번 저기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0: 그래 그냥. 아유 아유세 골프 뭐
3: 골프를
0: 아유 뭐 저희가 있어. 지금 나눈 선물 네. 그 선물에도 브라보 골프 스크린 골프 4명 아, 이용권 드리는데 네,
3: 스크린 골프는 이제
0: 그러면 네,
3: 갈만하죠
0: 이 정도야 뭐 대중 스포츠지 옛날이나 뭐 고가 스포츠라고 합니다
3: 브라보 골프가 되게 요즘 뭐 핫하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진짜
0: 근데 손님이 별로 요새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 아무래도 네. 뭐.
0: 좋습니다. 네. 자, 이 코너가, 대화란 코너가 최고 인기 코너 아니에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네? 청취자들 위해서 하여튼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주길 바라고.
3: 네. 네.
0: 자, 요 밑에 문자 안내 좀 읽어주세요.
3: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게 여러분들 화나는 그 일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더욱더 그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장사 가는데서 짜증난다거나 뭐 갑질을 누가 이렇게 한다 나한테 아니면 돈 꺼가지고 안 갚는다 아니면 내가 저기 옆에 밭에다가 저기 그, 어? 걸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걸음 쳐갔다, 예를 들어서.
0: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죠.
3: 예, 별의 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0: 예.
3: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네,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시고요.
0: 그래요. 가슴 결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3: 아파요, 아파요.
0: 아프긴 아파요. 아프고.

0: 자, 여러분들 최국 씨가 오늘 화내면서 얼마나 악소리를 낼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1: 네.
0: 자,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4288님의 내용인데, 거마리오, 운전하면서 휴대폰 전화하지 맙시다. 앞에서 버벅거리는 차 추월해서 보면요, 대부분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휴대폰하고 있어요. 네. 정말 왜들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아, 핸드폰 좀 그만 봐!
0: 태국 씨, 호되게 화 좀 내주세요.
1: 아,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진짜!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0: 안 결려?
1: 이건 또 다른 쪽이구나, 이거.
0: 아, 여기 실전형이야, 실전형.
1: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볼 정도면 뭐가 이렇게 급하길래 핸드폰을 봐? 도대체 끝나고 보면 되지? 왜? 뭐 주식 확인하는 거야? 주식 확인하면 뭐해? 확인하면 뭐 올라? 어? 떨어지고 내리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다 골로 가! 뭐 야동 보는 거야? 야!
0: 야, 그거 네가 운전하다가 하는 건 아니지?
1: 보지 마!
0: 네가 하는 건 아니지?
1: 아,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경풍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아니, 근데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야동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1: 뭘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
0: 상상이나 못해요.
1: 아이,
0: 저 웃기는 사람이네.
1: 참 또 너무하시다.
0: 아니, 주식 네? 그거 보는 건 뭐 이해가 돼.
1: 저는 핸드폰으로는 안 봐요.
0: 그 뭘로 봐?
1: 컴퓨터로 봐요, 왜요? 모니터로, 그게.
0: 저기 차에다가 PDA
1: 그 조그만한 거 뭐 보이지도 않은 거 노안 와가지고 뭐 어떻게 봅니까 핸드폰으로 텔레비로 봐야지 여러분 다 농담이에요 아시죠? 저는
0: 아니,
1: 지금
0: 농담 아닌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형 네, 이건 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네. 그 젊었을 때나 뭐 20, 30대나 좀 호기심에
0: 알았어 왜 이렇게 흥분해? 아니 알았다고
1: 우리 형님이나 제 나이 되면요 아시잖아요.
0: 형님이나 제 나이나? 아니, 너 몇 살인데 나하고 나이를 같이
1: 아, 뭘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왜 그래. 뭐 1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제 뭐, 어?
0: 야.
1: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같은 60대 아니에요?
0: 뭐?
1: 아닌가?
0: 몇
1: 아니구나.
0: 년이?
1: 아니다.
0: 네가 60대 되면 형은 마 70 중반이야. 어?
1: 안 봅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그래요. 절대 안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안 보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1: 여러분들 뭐 네. 야동을 네. 보면은 뭐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이거.
0: 아니 그건 안 모르겠고 하여튼 운전하다가는 보면 안 돼.
1: 보지 맙시다. 네. 핸드폰 하지 마요 운전하면서.
0: 아니 아까 지금 이 문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상암도 아까 오다가
1: 네.
0: 저기 그 난지 공원 앞에서 좌회전해서
1: 네.
0: 이 상암동 쪽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그 직진 차로에 있는 차인데 중간에서 안 가는 차가 봉고버스가 하나 있더라고.
1: 안 가요?
0: 왜? 카니발 왜? 같은 차인데.
1: 네. 왜 안 가요?
0: 모르지 내가. 근데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1: 네.
0: 휴대폰 가지고 그거 쳐다보지 말아라.
1: 네.
0: 혹시 그분도 휴대폰 쳐다보느라고
1: 아, 그럴 수
0: 신호
1: 있겠다.
0: 떨어졌는데도 네. 안 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니까.
1: 아, 저는 집에 가는 길에
0: 아니 차가 새 차인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고장 났을 리는 없고.
1: 그렇게 왜 그러고 자나?
0: 그러니까
1: 술 먹고 자고 있을 수도
0: 자거나
1: 있겠다.
0: 아니 졸거나 아니면 네. 휴대폰 보거나
1: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0: 그래요. 자 그러면
1: 뭐야 이게
0: 4218님께서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작년에 빌려간 150만 원 돌려줘 그랬더니
1: 네.
0: 너는 그 돈 없어도 살잖아. 이러면서 연락을 끊더라고요. 친구야 나도 힘들다. 최국 씨 내 친구 좀 혼 좀 내주세요.
1: 돈 내놔 인마. 돈 내놔. 네가 인간이야? 이게 아주 꼬갈 때는 아주 죽을 듯이 하고 그냥 막 아주 내리라도 그냥 골로 갈 듯이 꼬가더니 진짜 이제 와서 배째라는 거 뭐야? 어? 네가 인간이야? 아, 야, 150이 뭐 장난이야? 150이?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150이면 진짜 배민의 배달을 몇 번에 아우 가슴 아파.
0: 야.
1: 배달을 몇 배민 야. 배달을 몇 번을 해야 되는 줄 알아?
0: 야, 어? 정말
1: 돈가스가 몇 개인 줄 아냐고? 야, 150이면 지금 하이닉스 주식 좀만 보태면 살 수 있어.
0: 아, 이게
1: 돈 갖고 와.
0: 최국 대화남 이제 이 후원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아,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0: 그거 형이 가르쳐준 건데 아주 네 거로 자연스럽게 한다 그냥.
1: 계속 이제 웨어버릇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0: 지금 돈가스 PD가
1: 네.
0: 쿠팡 이츠 배달 경험. 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좀 나가서 알바하잖아.
1: 아, 지금 돈까스 피디님이 휴일에는 주말에는 뭐.
0: 아니, 주말이고 간에 다 이제 안 온다니까요.
1: 요즘 쿠팡이츠 배달해요?
0: 그럼. 별거 다 한대.
1: 진짜.
0: 아, 참 힘들게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저 밖에 지금 기술 감독.

0: 것도 예? 두부 공장에 배달하고 다니고 예, 그러거든. 150만 원 이거 간단한 돈 아닙니다. 빨리 지금, 줘 그래 빨리 줘.
1: 우리 지금 뭐 저기 뭐 대학로에서 다 연극하는 우리 연극 배우들이에요. 우리 영, 아 제가 응. 연역과 나오고 또 대학로에서 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 보통 배우들이 이런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어. 진짜 알바하고 밤에 알바하고 또 그걸 또 생활비에 하면서 공연하고 그렇게
0: 어.
1: 하고.
0: 그 생활을 네. 체육 씨 어느 정도 했어요?
1: 저는 뭐 몇 년 했어요? 몇 년? 신인 때, 예, 신인 때 대리 그러면은... 대리 운전했었죠 저는.
0: 아 부업으로?
1: 예, 초창기 때.
0: 그러면은 그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그럴 때는 저. 극장에서 돈을 안 줍니까?
1: 네.
0: 야, 열정 하나로 버텼구나.
1: 식권 줘요, 식권.
0: 식권 하나
1: 식권. 예. 네.
0: 근처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고.
1: 예, 네, 그거 해줘요. 네, 거기 전주식당 사장님 잘 계시라 모르겠어요. 야. 어, 삼겹살 맛있었는데 쿠폰을 아. 계속 모아요, 식권을.
0: 그래서.
1: 식권을 모아서 나중에 삼겹살 먹고 막 그랬었죠.
0: 아, 네. 한 번에. 네, 한 번에.
1: 예. 그전까지 술 좀 굶다가.
0: 그랬구나.
1: 아, 그랬던 적이 있어.
0: 최욱 씨는 저 삼겹살 먹을 때마다 옛날에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겠네.
1: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0: 뭐야?
1: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이게 옛날에 어떤 고생담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비슷하니까 지금도 짜증나는 거예요.
0: 도대체 여기 TBS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1: 아, 근데 우리 돈가스 피디님 진짜 와, 우리 다 우리 직원분들 지금 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 들으니까. 네. 갑자기 너무 또 막 슬퍼지네.
0: 그래서 아까 저 대학로 배우들이야 그랬구나.
1: 이거 지금 아 이거 진짜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TBS 이거 이러시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0: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 정치권한테 누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0: 아 지금 얘기 좀 해줘봐.
1: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TBS가 옛날에 그렇게 에? 교통방송하면서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통 대한민국 교통 시스템에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1: 배달 안 되잖아 배달. 아 가슴 아파. 아. 아, 아파. 아.
0: 아이.
1: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네. 그 쿠팡이츠 배달 이런 거 네.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 열심히 하면. 네? 돈 천도 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0: 저 바블로 가는데 오바하면 역효과라는
1: 아, 그래요?
0: 여기까지만 하자고. 야.
1: 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형님이 야. 얘기하셔야 된다고.
0: 아,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아, 사람아.
1: 저는 좀
0: 못하지. 그래서, 네. 자, 지금 저 최국 씨가.
1: 세훈이 형!
0: 최국 씨.
1: 세훈이 형!
0: 세훈이 형이 누구야?
1: 아, 이번에 당선되신 분 계시잖아요. 아, 아. 어?
0: 잘 아냐?
1: 아, 몰라요. 다 형이지 뭐. 아. 뭐, 나한테 뭐 안 꽂아주고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게 됩니다.
1: 뭐, 동네 형이지 뭐 다.
0: 강진 씨의 신곡, 흐르는 강물이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0: 강진의 멋진 노래. 아,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 이 형님 참 신곡이 몇 번째인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대화난 문자.
1: 강진 선생님은 저기.
0: 네.
1: 그, 일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0: 왜?
1: 강진이잖아, 이름이 강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알았어. 네. 아, 개그 본능 살아났습니다. 예, 네, 그 강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일본 진출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 왜 강진으로 예명을 해? 예? 네? 뭐, 아유. 여진, 이런 거 어때, 여진. 진짜로 하려면. 아이, 됐고,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예. 네. 그 이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최욱 씨. 자. 새싹 문자 2475님의 네. 분기 탱천하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70평생 처음 문자 보내요. 7월 초에 이달 초네요.
1: 네네.
0: 아, 이달 초가 지난달 초네. 중랑천 공용 수도가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개를 목욕시켜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야? 수도가 당신 거야?
1: 아.
0: 이러면서 반말을 하길래 당신 집에 가서 목욕시켜라 그랬거든요.
1: 아,
0: 몰상식한 시민들
1: 아,
0: 최국 씨가 혼을 좀 내줘야 됩니다.
1: 아,
0: 일단 화 좀 내주세요.
1: 공용수도가
0: 지금 말이에요. 2475 이 민원 문자 보내신 분을 밖에서 전화 네. 섭외하고 있대.
1: 아,
0: 자 일단 여기까지 야. 문자로 예.
2: 아 아줌마 아줌마 뭐 시게 지금 어? 수도가에서 개를 목욕시키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막 뭐 먹고 세수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걔가 이제 뭐 애견이고 저 가족이고 하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오줌 못 가리고서 정말.
3: 아니 근데 여기가 아저씨 거예요?
2: 아저씨 거고 나발이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정말 진짜.
3: 아 왜 욕을 하고 그래요?
2: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미친 욕이야.
0: 아유.
1: 이 아줌마 좀.
0: 아니 근데 왜 한 달 전쯤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청계천변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1: 네.
0: 그 목욕 타월도 갖다는 그 비누를 막 이렇게 목욕하던 장면.
1: 아
0: 그거 못 봤어?
2: 그 아줌마 같은
0: 그거 못 봤어? 그 이야기?
1: 못 봤어요.
0: 아 못 봤구나.
2: 아줌마 같은 사람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공용 목욕탕 가가지고 막 어? 저기 우유로 막 샤워하고 막
0: 공용 목욕탕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
1: 뭐라고 불러요 그거?
0: 대중탕?
1: 대중탕 네. 대중탕.
0: 자 지금 2475님 요 문자 보내주신 2475님 70평생 처음 문자 보내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마 형님쯤 되실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4: 여보세요.
0: 아유, 아, 형님 안녕하세요.
4: 네, 네.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1: 네 반갑습니다. 예.
0: 그 대교에 그러니까 중랑천 어디이신가 봐요?
4: 네 상계동이요.
1: 아 상계동이시구나.
0: 최국 씨 인사드려.
1: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그냥 험한 꼴을 당하셨네요. 고용수도과에서. 네,
4: 아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발도 씻고, 개를
1: 예.
4: 목욕시키고, 예. 오늘 물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몰상식한 놈들이. 아, 많아요, 아주.
1: 정말 진짜 어쩌면
4: 오죽하면 내가 막 욕을 해, 내가.
1: 예.
4: 욕 많이 했어요, 내가. 나한테도 욕을 하고.

0: 잘하셨어요.
1: 욕 내용은 하지 마세요, 형님.
2: 예.
1: 예, 그냥 욕만 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네. 방송에서 예, 예, 예. 적나라하게 욕하면 저희가 걸리니까 예. 그냥 욕했다는 얘기만 하고 욕의 내용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2: 예예예. 예, 예, 예.
0: 그 공영 수도가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도 그러니까 수도예요 수도?
2: 네, 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거나 답거나 하고 그러면은 네. 물을 먹으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0: 네.
2: 거기서 이제 발을 닦고 뭐 개 목욕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진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0: 좀 이렇게 뭘 상식하는지 모르겠어요.
1: 사람 맛이라는 음용수 용으로 만든 건데 거기다 자신 네. 반려견을 갖다가 네. 비누칠까지 네. 해가면서 목욕을 시키십니까?
2: 비누칠은 안 가지고 비누칠은 안 했는데. 네. 거기서 그냥 목욕을 시키는데 냄새가 네. 얼마나 많이 나는지
1: 그렇겠죠.
2: 수도가에서 그렇게 개를 목욕시키냐고 네. 그냥 망야단쳤어요.
1: 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고. 뭐라 그래요?
2: 그 내용대로 네.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냐 그러면서 이게 아저씨 거냐 그러면서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그러더라. 이런 게 그 나도 이제 막 욕을 했어요.
1: 이런까지만 하세요. 큰일 납니다.
2: 예, 예.
1: 아, 그래서, 형님.
0: 아니, 그래서 결국에 예, 예.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2: 그냥 막 욕으로 그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0: 형.
2: 내가 하도 막 욕으로 하니까.
0: 아, 형님 위인이시네. 형님이 이기셨네. 네.
1: 아니, 개가 반려견이 큰 반려견이에요?
2: 아니요, 중간치 돼요.
1: 중간 정도.
0: 중짜, 중짜.
1: 한 네. 5kg에서 7kg 사이쯤 되나 봐요.
0: 예. 그 정도면 무슨 뭐 한 진돗개.
1: 중형견, 중형견.
0: 리트리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리트리버는 대형이지.
2: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 지도 이제 민망한지 그냥 가버리더라고. 가면서 이제 막 수석수석 내고 그러더라고.
1: 아유. 저기, 형님. 상계동 형님.
2: 예. 예.
1: 상황극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는 의미에서
2: 네. 네.
1: 그 아줌마 역할을 그 중형견을 공영수도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시키는 아줌마가 최국시다 생각하고요.
2: 네. 네.
1: 제대로 화를 네. 좀 내주세요. 그 아줌마한테. 네. 대신 형님이 네. 근데 하는데 적나라하게 욕은 막 하시면 안 돼요.
2: 예.
1: 네?
2: 예, 예, 예.
1: 그냥 감정만 섞여주시지 말로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예, 예. 형님이 가다가 봤어.
3: 아이고, 우리 뽀삐, 시짜, 시짜. 아유, 땀 많이 흘렸지? 여기 공영수도가에서. 아유, 겨드랑이도, 아유, 박박 씻고, 아이고. 아유, 얘가 똥을 쌌네. 아유, 똥도 좀 닦고.
2: 아니, 여기서 목욕시키면 안 돼. 개 목욕시키면 안 돼, 여기서.
0: 아이씨, 아니, 참.
2: 냄새나 그러는데.
3: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내가 내 강아지 내가 시킨다는데.
2: 아유, 공영수도가에서 무슨 목욕을 시켜?
3: 아니, 이거, 이거 물 쓴다고 해서 뭐가 들어오지는데, 사람이 씻나, 개가 씻나, 똑같은 거 아니야, 씨? 아이씨, 진짜,
2: 완전한다고 해, 내? 소모감 있고, 얼마나 더러워, 먹는 수도가에서 왜, 여기서 목욕을, 니네 집 가서 하지.
3: 이게 수도가가 아저씨 거예요? 이 수도가 아저씨 거냐고?
2: 다 동명인데, 왜, 니가 여기서 목욕을 시켜?
3: 이 아저씨가 정말, 진짜, 듣자 하니까, 정말 아저씨, 이렇게 말, 나이 먹은 게 벼슬이야?
2: 아이, 니네 집 가서 해. 니 밥상에서 목욕시키더니
3: 뽀삐 물어! 물어! 물어!
2: 아니 이런 여자가 어딨어? 세상에 못된 여자가 있고.
3: 아이 짱다. 어? 아이 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자 뽀삐.
1: 아이고.
0: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잘하셨어요. 아이, 저는 듣고 있는 저는 재미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0: 아직 분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형님.
1: 네. 그
0: 좀 전에.
1: 상계동 형님. 네.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막 욕도 하셨어요?
2: 아유, 많이 했어요.
1: 아, 근데 오늘 지금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2: 아니, 이건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나 듣고 싶어. 미치겠네, 진짜. 아. 시원하게 저기, 파블로 PD 한번 양복 한번 입어볼까요, 우리가?
1: 파블로. 아, 이 형님 뭐 좀 보내드려, 나눔 선물.
0: 어, 저 선물 드려요.
1: 저기, 형님이요.
2: 네.
1: 여기 저 나눔 선물 하나, 예, 지금 고르고 있는데, 뭐 하나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2: 네, 아유.
1: 알겠습니다. 저기,
2: 감사합니다.
1: 상계동이라고 네. 그러셨죠?
2: 네.
1: 그러면은, 저, 월곡역, 성북구 월곡역에,
2: 네.
1: 김만희 떡볶이집에 가시면 3-4인어치 사장님이 네. 그냥 주거든요. 한번 가실래요? 네. 떡볶이 드시러?
2: 예. 네.
1: 그래요. 손주분이랑
0: 같이 가면 되겠네.
1: 네.
2: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70평생 아유. 처음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문자 보내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혼자 하셨어요?
2: 아,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못했어요.

0: 했어요. 그러다가 하니까는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오늘 처음 성공하셨구나.
2: 저 진짜 진짜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진짜 제가 궁금해서 형님한테 좀 여쭤보는 건데요. 저도 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네. 네. 형님이 이제 70대이지 않습니까?
0: 네.
2: 그 70대의 그 어떤 생활이나 삶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뭐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막 아 진짜 막 아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 늙어가지고 나 어떡하지 뭐 어때요?
0: 그냥 주어진 삶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냥 운동해서 하면서.
2: 네. 아 진짜요?
0: 네. 네.
1: 저희 형님
0: 다니면서.
2: 저도 이제 겪어야 될 그런 이제
1: 상대는 잠깐만
2: 언젠가.
1: 최국이 네. 너는 그런 거 이 형님한테 물어볼 연조가 아니야.
2: 아, 금방 가요.
1: 몇살인데 그런 걸 이 큰 형님한테 물어. 나 정도는 내가 네.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은.
2: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지금.
1: 알았습니다. 저 네. 최국이가 좀 용서해 주세요, 형님.
0: 아니 괜찮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
1: 저 형님.
0: 네.
1: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신청곡 틀어드린다는데.
0: 네.
1: 예. 뭐 평소에 네. 듣고 싶은 노래.
0: 잠깐만요.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아미세.
1: 예?
0: 현철의 아미세요.
1: 현철의
2: 아미세.
1: 아미세.
0: 아미세. 네.
1: 현철의 아미세.
0: 예.
2: 네.
1: 저는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2: 형님 목소리가 저 이박사 닮아가지고 이박사 노래 하실 줄 알았더니.
1: 오, 진짜 신발에 이박사 목소리 네. 닮았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0: 아니요. 네.
1: 아미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앞부분만.
0: 갑자기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2: 원래 그래요.
1: 아,
2: 네. 원래 갑자기
0: 시간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면 미워라.
1: 알겠습니다.
2: 바이브레이션이 되시네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계동 형님, 네, 지역의 파수꾼 되시고요. 현철의 아미세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요. 떡볶이집 다녀오세요. 그리고.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예. 네.

0: 네, 상계동 형님의 신청곡으로 현철의 아미새.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아미새가 뭔 뜻이냐고 파블로한테 물어봤더니, 아름답고 미운 새를. 아미새 줄여서, 아미새.
1: 원래 있는 새 이름은 아니고.
0: 네. 이렇게 보니까 노랫말에도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네. 남자의 애간장만.
1: 신조어네요, 신조어.
0: 합성어지, 신조어는.
1: 합성어, 합성어.
0: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1: 그게 뭐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
0: 안 보면 그 말이지.
1: 그러면 안 봐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 네.
0: 그러니까 좀 아름다워서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또, 어? 미운 짓도 하고, 어? 예뻤다.
1: 와이프 얘기하는 거야, 와이프?
0: 아, 사랑하는 여인.
1: 보통 와이프가 네. 그렇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보면, 아우, 씨.
0: 뭐야? 뭐라 그랬어, 지금?
1: 아, 10분 좋고, 뭐 이런 거.
0: 자, 대화남1918님께서 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대화남에서 퇴비도 훔쳐간다는 사연을 들었는데, 그랬죠?
1: 네. 네.
0: 저는 정반대의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조그만 텃밭을 얻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놨는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저희 텃밭에서 네. 반려견이 배변을 보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들이 텃밭에 왔다가 똥 밟고 기겁을 합니다. 최국 씨. 개똥은 걸음으로도 쓸 수가 없고 벌레만 생기니 제발 남의 밭에다가 개똥 넣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1: 아 근데 진짜 개똥은 걸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0: 그런다 그래요.
1: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0: 그야말로 개똥은 쓰레기네. 쓰레기. 없다 쓸 데도 없네.
1: 개똥도 네.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더니 그거 다 가져가. 걸음으로도 못 쓰는. 야 진짜 애들이 똥발 개똥 밟았대잖아요. 왜 거기다 똥 싸게 왜? 어? 아주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걸음이 안 된다고 걸음이 진짜 왜 거기 네가 인간이야?
0: 딴 거 좀 해
1: 딴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남의 밭에다가 저 똥을 진짜 아니 사람 똥도 아니고 개똥을
0: 지금 최욱 씨가 예, 골프 연습에 뒷땅을 해가지고 왼쪽 가슴이 결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여기 결리는 거? 골프용어로?
1: 엘보.
0: 아니 엘보는 여기고
1: 뭐야?
0: 오른쪽 팔뚝 같은데 관절이고 가슴 결리는 거 뭐라 그러는데?
1: 담.
0: 그렇지 담. 아무튼 예. 하여튼 저 투혼을 지금 최우 씨가 왼쪽 가슴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네가 인간이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1: 똥을 다 싸게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강아지를?
0: 그 사람 마음대로 되냐?
1: 안 되는 건가?
0: 아니 애라면은 야 너 산책 나갈 건데 에? 국이야 너 똥 싸고 나가 그럴 수 있지만
1: 그러니까
0: 강아지한테도 말 걸 수 있어?
1: 아니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지금 딱 똥이 마려워가지고 뒷다리를 드는 순간에 가서 손으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런 강아지가 뒷다리 드는 거는 오줌 쌀 때하는 거야.
1: 아니 어찌됐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신도 없이 왜 어떻게 그렇지. 그걸 키워요.
0: 그렇지.
1: 그런 거 다 가만 각오하고 키우는 거지.
0: 아이 좋습니다.
1: 옛날에는 임금님 똥도 먹었대잖아.
0: 누가 그래?
1: 봤어 사극에서.
0: 어디 사극에 그런 게 있냐?
1: 아니 의원이 똥 찍어 먹었대며.
0: 그 먹은 게 아니지 맛을 보는 거지 매화, 사람아. 매화.
1: 넘어가. 넘어가.
0: 아유 저 오늘 세게 나온다 너. 야 근데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면은 똥을 싸는 거야 이게?
1: 아니에요.
0: 오줌 싸는 거지. 아 새로운 학설을 막 들고 나오네.
1: 쭈그려 앉으면 받아. 쭈그려 앉으면. 쭈그려 앉는 순간 받아요. 왜 거기 밭에다가 그 똥을 놓게 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우리 문자 보내신 분 그거 어떻게든 뭐 대출론을 받든 돈을 모으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0: 그렇지
1: 그 장만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똑같을
0: 예.
1: 얼마나 짜증나겠어 왔는데 진짜 개똥이 진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애들이 그거 다 모종사부로 이렇게 뭐죠
0: 밭을 가꾸는 거지
1: 그렇지 가꾸려고 갔는데 똥 밟으면 얼마나 짜증나
0: 좋습니다
1: 아줌마가 그거 저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0: 야 최욱 씨가 그 예? 골프 치다가 뒷땅 쳐가지고 담이 생기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1: 아, 힘들어요.
0: 힘들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돼. 지금 44분이니까.
1: 버텨.
0: 10분만 더.
1: 버텨.
0: 자, 8750님의 문자입니다. 반장한테 일이 힘들다고.

0: 그랬더니 그만두라고 하네요. 아 너무 속상해요. 이 나이에 그만두면 갈 데도 없는데 지가 반장이라고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화 좀 내주세요.
1: 야!
0: 혹시?
1: 야! 네가 반장이 다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어? 야 힘들다고 하면은 아 그래?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네가 괜찮겠니?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자고 한 거 아니야 서로 어떻게 좀 위로를 좀 바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거를 그 바로 외모차에 그럼 관도 이러면 네가 인간이니? 야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반장이었어? 너도 다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0: 그렇지.
1: 힘들어도 다 윗사람이 더 나 더 너 배려해주고 개화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져간 거 아니야? 그거를 너는 때려치라고 이런 나쁜 인간아
0: 네가 반장이야
1: 뭘 그래. 받아? 뭘 받아?
0: 네가 반장이면 다야 그래
1: 네가 반장이면 다야?
0: 한번 더
2: 뭘 한 번 더 해요
0: 아, 세 번을 해야지
2: 진짜.
0: 아무리 힘들어 그렇지 세 번은 해줄지
1: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힘들어 어떻게 나 때려칠까요? 아, 힘들어
0: 아이고
1: 야, 사과해 그렇습니다. 사과해 반장님
0: 아 정말 아, 그만둬라. 아,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 만약에.
1: 그 얼마나 재수없어요.
0: 힘들다 그랬으면, 네. 너 그만둬 그럴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그, 그만 안 두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서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
1: 아, 당연하죠.
0: 힘들다 그래. 너 그만둬.
1: 그러니까.
0: 얼마나 야속해요.
1: 아니, 본능적으로, 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
0: 이 나이에 지금.
1: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0: 나이를, 뭐 8750님이 나이를 안 쓰셨습니다만. 네. 갈 데가 없는데. 그만둬, 그러면 어떡해. 니가 인간이야, 지금.
1: 그만둬, 자, 아, 반장, 정말. 자. 반장, 부장, 저, 아유.
0: 부장, 저, 김경래, 그런, 김경래, 빠블로 부장.
1: 예.
0: 제 부장이잖아, 저. 8052번님께서 문자를 옛날에 김병조 개그맨의 유행어 지구를 떠나거랑 한번 해주세요.
1: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갑자기 이 뚝도 없이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0: 아 일론 머스크 스타쉽 그거예요. 지금 아, 들으시거나 봐. 그러니까 김병조 씨는 지구를 떠나거라고요. 최국이가 요즘 이제 최첨단으로. 어?
1: 야 우리
0: 스타쉽. 진짜. 태워서 화성 보낼 거야. 이게 이제 유행으로 가라 이거야.
1: 정말 오래간만이다 진짜.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죠.
0: 아 MBC 옛날에 그저 일요일 밤에 아주 히트가 우겼어요.
1: 유행어 제조기셨죠 김병조 선생님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지, 또 뭐 있었지?
0: 그거지 뭐.
1: 또 있었는데.
0: 5886님께서 개똥을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공원에는 사람이 대변을 꼭 봐요. 아우 싫어. 아우 냄새.
1: 아, 나 진짜 지금.
0: 화장실이 30m 거리에 있는데도 그러니 혼 좀 내주세요. 아, 최욱 씨, 네? 항상 열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야, 지 강아지가 딱 함부로 똥 싼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 사람이 저래? 아니, 화장실 30m 있으면, 어? 거기 가서 하지. 아이고.
1: 아저씨, 사춘기야? 반하는 거 뭐야? 화장실 옆에 있대잖아요! 그거 좀만 걸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 싸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네. 이유가 뭐야? 뭐 오기야 뭐야? 아, 야, 이상한 아저씨네 진짜. 어? 왜?
0: 공연 음란죄야 저런 거. 공연 음란죄.
1: 걷다 싹 똥을. 아, 나 참 진짜.
0: 똥 어디다 싸 그래? 똥을 왜 거기다 싸 그래?
1: 똥을 왜 걷다 싸?
0: 아, 한 번 더. 아파.
1: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0: 한 번 더.
1: 아. 왜 걷다 싸? 잠깐만, 아, 기술 감독님이 저기 밭에서 네. 아, 아줌마일 수도 있는데 왜 아저씨라고 하냐고.
0: 에이, 아줌마는 아니시겠지. 아줌마는 아니겠지.
1: 거기까지는 네. 가지 마시죠. 네. 예, 아우, 상상만 해도 짜증나요, 진짜. 네. 예.
0: 자, 아, 오늘 똥 얘기가 많이 나오네.
1: 그래, 오늘 똥데이에요? 똥데이.
0: 6512번님, 명불허전 앵커 최일구 선생 찐팬 애청자입니다. 최국 씨는 별을 쏟아 때부터 좋아하는 찐팬이고요. 아, 별을 쏟아. 예, 그때. 아, 한번 해줘봐. 응? 별을 쏟아.
1: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걔가 한 거예요. 조원석.
0: 아, 맞아, 맞아.
1: 저는 옆에서 그냥 받쳐주는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받쳐지는 역할 한 게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난 계속 받치는 거야.
0: 그러니까 주연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주연이 된다.
1: 스타트 잘 끊어야 돼요, 우리 개그맨 분들.
0: 하여튼. 자, 최국 씨 별을 쏟아 때부터 좋아하는 찐팬인데요. 전철 승강장 의자에 어딘지 알죠? 지하철 어, 승강장 예, 예, 의자.
1: 예, 예. 네네네.
0: 지하철 전동차 안이 아니고 네. 승강장 의자에 먹다 남은 음료수 캔 또 빨대를 꽂아놓은 음료 용기 등이 놓여 있을 때

0: 가 너무 많아요. 아.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놓고 가네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불쾌해갖고 제가 대신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발 공중도덕 지키는 문화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네. 최국 씨 가슴이 아프더라도 호통 좀 쳐주세요.
1: 갖다 왜 버려? 여기다요. 왜 여기다 버려? 거기 쓰레기통인데.
0: 그 딴 거 좀 해봐. 딴 거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1: 뭐 있지? 꺼져버려! 네가 인간이야?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너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한번 있는데
0: 니네 집에 가져가 그래.
1: 네가 그렇게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0: 니네 어? 집에 가져가 그래.
1: 가져가 니네 네. 집에. 그치. 어? 처먹었으면 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0: 저 파블로가 파블로가 저 애드립이 약하대. 노래 한번 듣고.
1: 애드립 강했으면 내가 벌써 떴지?
0: 이 박사가 부릅니다. 학교 매점 출출해? 이런 노래도 있나 보죠. 자, 듣고 옵니다.

0: 시험 봤네.
1: 54년생 네. 신바람 이박사의 노래 학교 매주 네. 출신이 재밌는 노래
2: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1: 아. 자 오늘 최국씨 뒷담 하면서 왼쪽 가슴에 담까지 걸리고 부상 투혼으로 아주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2: 뭐 다음주에 올래나 모르겠습니다
1: 출연료도 네.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 저 아내분께서 알고 있어요? 뒷담 쳤다는 거? 그래 여기 다쳤다는 얘기?
2: 걔는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할래나 모르겠다
1: 이 대화나 하는 걸 모르고 계시죠? 자, 하여튼 최국 씨 부상도 고맙고요.
2: 예.
1: 오늘 끝곡입니다. 실버절 힘든 싱어죠. 정연아 씨 노래 듣겠습니다. 끝곡으로 봄날이야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0: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강원도 춘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이제는 비 오는 곳이 조금 더 늘은 상태입니다. 빗길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글 다리 중에 청담대교 강남 방향으로 밀리는데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도로가에 빗물이 고이고 있어서 살살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 조금 지나 5차로의 사고는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변 북로는 구리 방면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동부외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장안교 부근 2차로에는 도로가 푹 패여서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삼부간선도로 안양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길게 밀려 있는데 성산대교 강북 방향 다리 중간 3차로에서 공사도 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김목경입니다. 빗속의 여인.

더위가 잠시 주춤하나요? 날은 흐리고 햇살도 잠시 쉬어가는 날인데요. 이런 날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겠죠. 사람의 마음을 눈빛으로 감별하는 남자,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야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생테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1: 생테 뭐야?
0: 아, 생테쥐페리. 아, 이 쥐페리 진짜 쥐페리가. 너 쥐띠지? 맹자도 사람의 진심은 눈빛에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 언제 그랬어요?
0: 아, 예전에 했습니다. 일부 좀 나 좀 쳐다봐봐. 응? 눈빛 좀 봐봐. 겉모습과 그 번지질한 말보다 마음의 눈으로 진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좀 그렇게 좀 멀쩡하지만 속은 늘 흐린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입니다. 오늘도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아, 선생님 오늘은 뭐 시작.

0: Earth, Wind and Fire. Earth, Wind and Fire의 대표곡 September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밴드 이름부터 참 거창합니다. Earth, Wind, Fire. 지구, 바람, 불. 그거죠?
0: 채무가 좀 빠졌습니다. 이 곡은 1978년에 발표된 그 September는 펑키한 리듬과 화려한 브라스, 폭발적인 그 보컬이 어우러진 Earth, Wind and Fire의 아주 대표적인 흥겨운 명곡입니다.
1: 네.
0: 오늘은 그 8월에 좀 흐린 날이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9월의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모실까 합니다.
1: 8월은 영어로 뭐죠?
0: 잠깐만. 줄라이. 야, 네가 계산 좀 해봐.
1: 저기 써 있잖아요. AUG.
0: AUG가 뭐냐, 그게?
1: August.
0: 내가 유지하기도 바쁜데, 이제 그렇지.

0: 밴드 이름이 거창해요. 어스 윈드 파이어. 이 왜 이렇게 밴드 이름을 지었습니까, 선생님?
1: 그 어스가 이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윈드 바람, 그 파이어 불.
0: 아 그건 알죠, 선생님. 그 왜 이렇게 조합을 했냐 이거예요.
1: 음악을 통해서 자연의 에너지와 인간의 그 영적 힘을 표현하려는 그 철학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상징한다고 점점점으로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선생님
1: 야, 뒤에 걸 왜 안 써요? 말씀하십시오.
0: 아니 써 있는 거를 다 읽으면서 마칭에만 아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1: 저도 가끔은 좀 지적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다음 곡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애틋한 사랑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미국의 포크 가수 메리 맥그리거가 1976년에 발표한 대표곡입니다. Torn Between Two Love.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인간의 아주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0: 삼각관계인가요, 그러면?
1: 이건 뭐 삼각인지 사각인지 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요즘은 뭐 선생님 이런 갈등 없으시죠?
1: 아유, 네. 제가 뭐 목숨도 붙어 있는 게 갈등이고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0: 아,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메리 맥그리거 이 가수는 몇 년생입니까 선생님?
1: 이 친구가 그 1948년 5월 6일인가 7일인가 6일에 6일

0: 요즘에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주 가수입니다.
1: 5월 6일까지 아십니까?
0: 그 정도는 내가 뭐 좀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1: 저기 다 써있네요, 그죠? 아, 참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톤 비트윈 투 러버스 돼 있잖아요.
0: 예.
1: 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우리 최일구 씨가 좀 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1: 자, 여러분의 즉석 문자 신청곡을 받습니다.
0: 너도 뭐
1: 방송 참여 문자 번호 샵0951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노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허리 디스크쇼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그 제 일주일에 유일한 낙은 여러분들의 그 참 사연들과 문자 그거 읽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응원의 문자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하고 사연을 주시고 어떤 이 노래 한 곡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아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힘이 됩니다.
1: 멋진 말씀입니다. 그게 노래의 힘이죠, 그게?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첫 번째 신청곡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0: 먼저 문자 421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달 전 그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와 다시 출근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다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그 밝아진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죠.
0: 라고 네. 주셨습니다.
1: 예. 네. 아유, 417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출근 얼마나 멋집니까?
0: 일구야, 근데 우리 새로운 직장은 안 구하냐?
1: 어? 여기도 힘든데 뭐 딴 데가 뭐 있겠습니까, 선생님? 예.
0: 그럼 뭐 우리
1: 선생님 저 뭐 알바 뛴다는 얘기 있던데.
0: 예? 뭐 닥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4217님도 그렇고 우리 최일구 군도 그렇고 이런 분들께 아주 딱인 노래. 비구름과 먹구름이 거치고 마침내 눈앞이 맑게 트이는 그 순간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그 오늘을 새로 출발하는 그 4217님께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준비해드릴까 합니다.
1: 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0: 네, 다시 봐야 되잖아. I can see clearly now. 요 곡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
0: 예.
1: 쿠팡 있지, 그거는 걸어서 하세요? 차로 다니세요?
0: 휠체어로 한다니까.

0: 마이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3726 청취자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니까 제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힘내세요.
1: 여긴 내 방이야. 감사합니다. 3726님 지금 생방송으로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사연은 6384님의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고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어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 그러니까 그 힘든 날도 참 많았지만 드디어 와, 이게 완치 소식을 들었습니다.
0: 와, 축하합니다. 예.
1: 정말 그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몸을 더 아껴주고 싶어서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는 아주 좀 그냥 신나는 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아, 정말 저 6384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운동 시작하신 것도 정말 잘하셨고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1: 뭐 뭐니 해도 뭐 네.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0: 선생님 지금 저 37년생이시고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알바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네?
1: 저 지금 알바하느라고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0: 근육도 많이 생겼습니까?
1: 야, 알통 만져봐.
0: 아, 저 낙천적인 옵티미스트. 야, 멋지십니다. 네.
1: 자, 그러면 이런 사연에는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신나는 노래를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지.
1: 잭슨 5의 ABC. 사랑을 마치 그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0: 마이클 잭슨이 있었던 잭슨 5의.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는 그 또 그런 비슷한
0: ABC 팀? 있죠. 그 뭐 운동화 파는데 보면 ABC 써 있던데. 전혀 그 노래 아닌가? 아,
1: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요거는 이제 사랑을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그 쉽고 즐겁게 표현한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놀라운 보컬과 잭슨 파이브의 그 특유의 펑키한 리듬이 제대로 살아있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0: 예.
1: 6384님. 완치를 축하드리고 그 운동할 때 이 노래를 좀 이렇게 틀어놓으시면서 A, B, C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걷고 가볍게 움직이고 음악에 맞춰 리듬도 타면서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일구야 너도 응원한다.
0: 감사합니다.

0: 마이클 잭슨의 미성이 돋보였던 잭슨 5의 ABC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그 ABCD EFG 알파벳 배울 때 부르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1: 제가 뭐 좀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좀 디피컬트한데
0: 네.
1: 뭐 영어 얘기는 좀 짧게 갑시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운동을 하십니까?
1: 저는 뭐 지금 거동하는 게 운동이지 저는 함부로 움직이다가 이제 뭐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은 이거 뭐 잘 붙지도 않습니다. 네.
0: 고관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이제 허리 디스크쇼 명물 코너인데 그 전에 문자 소개 신청곡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4님께서 선생님 이렇게 네.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혼탁합니다.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더 큰 욕망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듯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이죠. 욕심을 지양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기억했으면 하네요. 제 신청곡은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그대로의 것들을 놔둔 채로 서로 사랑하자. Let It Be. 욕심을 지양하자. 선생님.
1: 예.
0: 욕심을 좀 버리자.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버리자?
0: 예.
1: 야, 뭐가 있어야 버리든지 뭐 죽든지 뭘 할 거 아니야.
0: 자, 이번에는 7200님의 문자인데요. 천만 배우 최일구님.

0: 황 선생님, 예. 파블로 PD님, 네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공공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1: 자, 일단 뭐 국민 DJ 나오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이정황 선생님이 국민 DJ입니다.
1: 예. 근데 천만 배우 최구님이라 그런 건 뭐 최구 씨가 뭐 어디 출연을 하셨어요?
0: 아이고 선생님, 그걸 모르시는구나. 안타깝게도
1: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 좀
0: 부탁드립니다. 2005년에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 아, 괴물로 출연했습니까?
0: 아, 그래서 괴물이 아니고요. 괴물 영화에 네. 앵커 까메오로 나왔었지. 아. 1350만 명.
1: 아, 정확히 1350만 명.
0: 그렇습니다.
1: 대단한 배우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0: 아이,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디 저 영화 배우 출연한 적 없어요?
1: 저는 뭐, 영화고 뭐고 어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0: 네.
1: 일단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비틀즈의 그 레디피. 그 세상을 역행하지 말고 순리대로 냅둬라. 그리고 키사스.
0: 네, 냅둬라.
1: 네? 키사스. 예.
0: 아마도. 키사스, 키사스는 뭐예요?
1: 아마도, 아마도.
0: 아마도. 아마도.
1: 예. 쿠바의 작곡가가 쓴 노래입니다.
0: 이름이 뭐예요?
1: 네?
0: 쿠바 작곡가 이름이요?

0: 키사스.
1: 키사스.
0: 선생님.
1: 예.
0: 이 노래 그 가사 중간에 보면요.
1: 예.
0: 야, 시파 살로스.
1: 이런,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0: 야, 시파 살로스 디아스가? 예? 이게 스페인어죠, 이거?
1: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1947년 쿠바의 작곡가 오스발도 파레스가 곡을 쓴 건데. 아, 이 인간이 그 한국 욕을 배웠나? 어디서 그 잠깐 방문을 했었나? 이게 사실 퀘사스, 퀘사스. 아마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0: 그걸 시파살로스 디아스.
1: 그래서 이 시파살로스 그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멋진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이 오스발도 이.
0: 자. 가요 신청곡을 또 청취자들께서 문자로 보내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780님인데 안녕하세요. 신청곡 돼요. 저는 농촌 살고 있고요. 나훈아의 영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간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부탁합니다. 영월에서 김진우. 어? 이분 어제 그 문자 보내셔가지고 아마 나눔 선물 당첨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영월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최일구 선생님, 지금 영월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채널에 306번으로 나옵니다. 아, 지금 제가 손 흔드는 것도 보이시겠네. 네. 그럼 아마 지역 유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306번이면.
1: 그 비는 오고, 뭐 비가 오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0: 선생님은 무슨 생각 듭니까?
1: 저는 이제 뭐 비 오는 날은 채권자가 안 찾아오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2785님께서는 먼저 간 그 와이프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하셨네요.
0: 예.
1: 아이고 먼저 간 와이프는 또 하늘나라에서 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0: 예.
1: 2780님 궁상 그만 떠시고 이 노래 저희가 오늘 또 스페셜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4636님 예, 애청자시죠?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예. 자, 4636님께서 선생님 안녕.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죠. 남의 집 고추가 더 빨갛게 익은 것 같고 옆 테이블 남이 시킨 메뉴가 너무 맛있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근데요 남도요 내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서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을 신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네?
1: 나는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은데 이분 무슨 쇼펜하우어입니까? 말은 참 멋있습니다.
0: 쇼펜하우어는 누구예요?
1: 어디서 주워드린 게 있어가지고 얘기할 거 보는데 뭐 아니면 말고.
0: 자 그러면 2780님의 신청곡 강원도 영월에서 듣고 계시는 2780님한테 나훈아 영영 그다음에 4636님의 신청곡 양희은 아름다운 것들 두 곡 듣고 계십니다.

0: 청취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 신청하셨던 영월 2780 청취자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또 144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예요. 밤에 디스크쇼 이종황 선생님 반가. 한 주 동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요. 명 짧은 사람은 못 보겠어요. 박식한 해설 풍부한 지식 역시 명불 허전이십니다.
1: 제가 무식하게 해드린 건 있어도 박식하게 해드린 건 없는데 아무튼 1440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아유, 아까 저 박식하게 생텍쥐베리도 하시고, 예? 아까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1: 야, 그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0: 맹자도 뭐 아까 얘기했었는데, 맹자? 예?
1: 우리 그 최구 씨는 뭐, 시판지 뭐, 그 뭐, 가사 발음하지 않았습니까?
0: 아유, 그 스페인어인데요.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
1: 네,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0: 오늘 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간만에 또 생방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
1: 예.
0: 이렇게 탁 뭐 와닿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선생님?
1: 저는 그 보니까 그 레디피라는 곡을 들으면서
0: 네.
1: 그 세상을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0: 네.
1: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되는 그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이미 어른이세요.
1: 아, 제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거 상선약수라고 그러죠.
1: 응? 네? 뭐라고?
0: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1: 그거 몸에 좋은 거야? 약 상선약수?
0: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야, 약수.
1: 너 왜 막판에 네가 잘난 척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나의 박식한 거를 다 체가는 거야?
0: 어?
1: 그 어디야? 약수터 말해봐. 조금.
0: 여기 저 매봉산에 가면서요.
1: 알았어, 알았어.
0: 지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니, 마지막 곡. 오늘의 유막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1: 마지막에 지가 막 1등 하려고 그러네요. 오늘 소개할 가수는 허리케인 라디오 15돌 힘든 싱어의 주인공입니다.
0: 누구죠?
1: 그냥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0: 아, 이름이 맞아요. 네, 한동안 씨.
1: 우리 가수 한동안 씨입니다. 예. 오늘의 유막 곡. 한동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준비해드립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약수터 같이 가자 그러면.
0: 네, 내봉산입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일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0: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반면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빗길 사고 소식이 끊임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휴게소 부근 4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양지 부근에 사고 나서 지금 2차로와 3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포천간고속도로 포천방향은 포곡 1터널에서 오포 1터널까지 11km 긴 구간 밀려있는데요. 중간에 포곡 2터널 부근 의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 초이에서 고덕터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반대 안성 방향도 고덕터널 3차로에서 사고 났고 파주 포천간 고속도로 파주 방향도 양지나들목 조금 지나 2차로에 사고 났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

0: 있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4: 비 오는 주말 서울 시내 많이 밀립니다. 오늘은 그저 사고 없도록 조심 운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북부간선도로만 봐도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와 만나는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 쭉 정체입니다. 여기서만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진입지점 1차로에서 사고도 났고 여기 지나서도 국민대 램프까지는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다시 한번 밀리고요. 반대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쪽으로 도 길게 정체인데 홍지문 터널 안에 있었던 고장차 조금 전에 정리됐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금천 방면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져서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와 소요 시간이 비슷해졌고요. 동작대로 사당역 방면 이수교차로 지나자마자 사고가 두 건이나 나서 2차로가 막혔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거센 비가 내렸던 서울 시내, 이제는 조금씩 비가 그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도로는 비에 젖어 미끄럽고 정체 구간도 무척 많습니다. 성수대교 강북방향 성수대교 남단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공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진입하는 데 밀리고요. 다른 한강다리 중에 영동대교가 강남쪽으로 정체, 청담대교도 강남방향은 정체, 강북방향은 서행합니다. 한강대교와 성산대교 그리고 월드컵대교 대교는 모두 강북쪽으로 다리 건너기 쉽지 않은데 가양대교는 가양동쪽으로 움직임 둔한 상태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이제는 가천대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탄천 일교까지 정체 구간 아주 길고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신논현역 쪽이나 동작대로 남태령에서 이수역 쪽으로도 속도 나기 어렵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

말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확실히 서울시내 비가 그치면서 정체 구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순환도 금천 방면 관악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관악터널 통과할 때 밀리고요. 국회대로 경인고속도로 방면은 아직도 목동교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도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수서 지하차도에서 탄천일교 지나는 데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나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밀리는데 월드컵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방금 사고도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설악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 중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에 비가 그치고 정체 구간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체 구간 그리 많지 않은데요.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 성동교에서 장안교 쪽으로는 여전히 정체입니다. 중간에 장평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도 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하고 길게 밀렸던 북부간선도로는 이제 월릉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나는 데만 짧은 구간 서행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데요. 성산대교 방면 월곡램프나 성산램프로 나갈 때 는 아직 줄이 긴 상태고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는 데 정체 남아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정체가 거의 다 풀렸는데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대교 강북 방향 다리 중간에 사고 차량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0: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하듯이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바쁜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쁜 거라고 합니다. 이 글이 자꾸 머리에서 맴도네요. 그러면 사는 법은 어디서 배우죠?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AC, DC, Back in Black 들으셨습니다. 사파리사번님 고맙습니다. 요새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 관련해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바쁜 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면서 알 것 같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도 그렇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법을 어디서 배우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배우신 분들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그래서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는 236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은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보내주셨죠. 고마워요. 이글스 노래도 8868번님. 이런 TBS의 응원의 글들, 매번 같은 글들 같지만 읽을 때마다 늘 힘이 납니다. 꽃마리님, 눈을 지그시 감고 발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선곡이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네네. 꽃마리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황종호 PD하고 또 우리 막내 작가도 늘 매번 문자로 안부를 챙겨주시는 분이시죠. 따뜻한 문자 늘 고맙습니다. 8824번님, 스누디 펜타포트에 다녀오셨네요. 저는 올해는 못 갔답니다. 영상만 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펜타포트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퀸, 보헤미안 랩소디. 4875번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신청곡이 한 분도 안 나왔다고 써주셨거든요. 그랬나? 네, 아무튼 이번에는 틀어드렸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밤은 입추 매직이네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충무로 도라이님. 충무로 도라이.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조용필, 미지의 세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까 4875번님도 신청곡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시고, 충무로 도라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지금 신청곡에 인색한 느낌이죠? 안 그런 것 같은데.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작가 지망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모전에는 번번이 떨어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라고 난리예요. 꿈을 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련하게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건지 제 자신조차도 헷갈리는 밤입니다. 이 새벽의 끝에선 제 꿈이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887번님, 작가가 꿈이시네요. 맞아요. 정말 예외 없이 누구나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시죠? 저도 평생을 음악 만들고 글 쓰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요,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과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금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꿈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하지요. 내가 정말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이요. 그런 고민은 꿈이 없어서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꿈은 계속 품되 현실을 지탱할 방법도 함께 찾아야죠. 그것이 오래 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887번님, 갑자기 무슨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작가의 꿈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고 지금 글을 막 계속 쓴다고 해서 분명히 작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계속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작가들이 수십 번 거절당한 끝에 자기 이름을 알렸죠. 그러니 오늘은 4887번님,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언젠가 지금의 이 시간이 당신의 작품 속의 한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에 한 줄만 더 써보시죠. 어쩌면 그 한 줄이 4887번님 운명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4887번님께 응원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옐로우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작가 지망생 분의 사연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따라 좀 반가운 것이 저도 그랬거든요. 평생을 음악하고 글 쓰는 걸로 평생을 보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참. 근데 꾸준히 하니까 계속 하니까 많든 적든 제 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 꽤 생기더라고요. 저는 4887번님 화이팅입니다. 7007번님 오늘 상담 내용 너무 좋으네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사연. 네네. 힘내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릴게요. 가로등은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지 나를 초라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로등에 달려드는 나방은 싫어요. 이분이 7007번님 지금 몇 번 지금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막판에 꼭 이렇게 웃기는 이런 한 문장을 꼽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나방은 싫대요.

Radiohead, No Surprise. 이어서 Motorhead, Ace of Spades.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Radiohead는 99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네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문 꼭 닫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은 문을 꼭 닫은 이유가 추워서입니다. 아, 지역이 어디질까? 맞아. 요새 밤에 찬바람이 들어와요. 아, 그렇게 참 날씨가 신기하죠. 이어서 모터헤드의 에이스 오브 스페더스는 184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서 가끔은 과연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내가 신청하는 노래가 맞나라고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선곡을 반영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가끔 어떤 분은 그 왜 제 노래 한 번도 안 틀어주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고마워요.

더 킬러스,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죠.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네요. 1440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신청곡은 비지스 홀리데이 신청합니다. 여기는 남양주 다산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남양주 다산동은 지금 날씨가 어떨까 궁금하네요. 비지스 홀리데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0: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찬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6시 43분을 기해서 우리나라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섭니다. 하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아직까진 대부분의 구간 소통 원활한데요. 강변북 로의 경우에는 지금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하는 곳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올림픽대로는 전 구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하고요. 고속도로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소통 원활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은 계속됩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서울시내와 외곽도로들 도로 상황 대체로 좋은 편인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의 경우에는 구리 방면으로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낙하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에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호법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절기상 처서지만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 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인데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뚝섬로가 자양동 방면으로 한남역 조금 지난 지점 1, 2차로에 자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 통제되고 있는데요. 아직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